三四五六七八，第二节直臂下拉，一二三四五六七八，二二三四五六七八，三二三四五六七八。第三节双手扇肋，一二三四五六七八，二二三四五六七八，三二三四五六七八。